0: 다녀오네.
1: 블랙몬. 네. 들리고 나라이 비어스 라이 들리고 서고 온 라이 인도원 굿 드로우웨이면 되는 버루치 나네 빨리 가오라 가라 비노르 살람 피가 되나 아냐 올라 지금 그런 리로를 빨리 갈라오 우나지 딜 넥스 빨리 갈라오 바 우나지 딜 넘마라 빨리 갈라오 우나지 딜 나우 빨리 갈라오 우나지 올라 지금 이겹바나 올라 지금 우나지 እናውቅ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ላ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 ዋይበች ታጋሹ አቡሹ አይሰራ ደግሞ